0: 对，哪里去？예, 본인과 제가 관계가 제가 본인과
1: 있습니다.
0: 1443 70th Avenue. Mary Barney 9170. She come back on an Nissan Maxima.
2: Green code.